0: 빵짱 예비죠.
1: 대도슬가루 살인 서플라이즈 스쿨 슈플라이즈 빵가운 건강및 서플라이
0: 빵짱 예비죠.
1: 뭐다모 필요한 임포트 밀로칼 끝망한 바가이 석가루와까
0: 빵짱 예비죠.
1: 바라서 빠른 빵 맞춰 빵 섹시 바라서 왕국한 바라서 베이비
0: 빵짱 예비죠.
1: 마이 먹어 말라 그루나 프레스카 가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스
2: Choy! Mamakal ko pala si mo, Choy, isang bulong na pampalaway.
3: Ano? Bulong na pampalaway?
2: Oo, Choy. Painom ko sa bigo ko, ah. Para hindi na siya pagkursunadahan sa iban nga babae.
4: Hashtag Pinoy Classic. Hashtag Nagbabalik.